0: 동지가 청소하라요.
1: 예.
0: 야 임마 담배 끄라요. 여긴 화재 위험구역이야.
1: 예 죄송합니다. 정신 차리라요. 기습당하는 건 질색이야. 경계 중입니다.
0: 이거 전기가 왜 이러지? 저도 잘 모르겠다.
1: 뭐였지? 뭔 소리지? 뭔 소리야?
0: 아! 야, 저 소리 들었어?